꼼짝나 너무 순화스럽게 가사 목숨에 맡겼다봐 너마이냐마 아순참바다 마녀리사베이킨두니야 문화도지라참쿠마 파리스아 임바사다 아메리카아쿠에 임바사다 아라시아쿠에 임바사다

0: 나와도 이쁘라 무지개는 환영만 나라지 아슬라왔나 또 해도 아슬라왔나 또 해도 빼빼 생겨야는 이런 사다가 무지개 봐 이런 사다가 무지개 봐도 맘대로 여기 알아
1: Allah mai gyara farko Allah mai gyara